0: 로버츠의 하루.
1: 여기는 자동차 운행 시험장이에요. 이곳에서 시험에 합격한 차들만이 도로를 달릴 수 있습니다.
0: 녹색 신호에 출발하고 빨간 신호에 멈추고.
2: 저기.
0: 어?
2: 미안한데 좀 조용히 좀 해줬으면 좋겠어.
0: 시끄러웠다면 미안해. 떨려서 그래.
2: 나도 떨려. 그런데 네가 옆에서 중얼거리니까 더 떨리거든?
0: 그랬어? 미안해. 이제 조용히 할게.
2: 고마워.
0: 내 이름은 타요야. 이번에 처음 시험 보는 거야.
2: 타요? 만나서 반가워, 타요. 난 누리야. 나도 이번엔 처음이야.
0: 그렇구나.
3: 다음은 21번 소형 트럭 으라차의 순서입니다.
4: 좋아, 가자.
3: 출발하세요.
4: 빨간불이다. 빨간불엔 당연히 멈추고. 어? 아, 병아리들아, 안녕. 녹색불이야.
0: 다시 출발했어. 와, 잘한다.
4: 길이 막히잖아. 어? 이쪽은 차들이 잘 다니네. 그렇다면
5: 갑자기 나오면 위험하잖아.
4: 아, 죄송합니다. 다시 돌아가자.
6: 이렇게 갑자기 방향을 바꾸면 위험해요.
4: 죄송합니다.
3: 21번 으라차 불합격입니다.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셨습니다. 다음은 22번 꼬마택시 누리의 순서입니다.
0: 누리야, 힘내.
2: 응, 고마워.
1: 누리는 무척

0: 하지만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.
1: 출발하세요.
0: 좋아. 누리는 침착하고 안전하게 도로 위를 달렸습니다.
1: 꼬마 택시 누리가 마지막 코스를 돌고 있습니다.

0: 누리야 축하해.
1: 고마워.
2: 어? 다음은 23번 꼬마 버스 타요의 순서입니다.
0: 내 차례야.
3: 자신을 가져. 넌 잘할 거야.
0: 떨린다.
2: 출발하세요.
0: 좋아. 가자.
4: 안녕 꼬마 버스야.
0: 안녕.

0: 하연은 평소 공부했던 대로 교통신호를 아주 잘 지키고 있어요.
1: 어?
2: 23번 꼬마 버스 타요. 합격입니다.
0: 타요가 이제 정식으로 시내버스가 되었습니다.
1: 타요! 축하해! 넌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합격할 줄 알았어. 고마워!
3: 얘들아, 잠깐만!
1: 어? 우와, 되게 크다!
3: 네가 방금 시험에 합격한 타요니?
1: 네! 그런데 누구세요?
3: 널 시내버스 차고지로 안내할 버스야. 이름은 시투라고 해.
1: 안녕하세요! 전 타요 친구 누리라고 해요.
3: 반갑다 타요, 누리. 그런데 타요는 버스 차고지로 가야 하는데 너도 같이 가보겠니?
1: 아니에요. 저도 가봐야 해요. 타요, 잘 가. 안녕. 안녕.
3: 우리도 가자.
1: 네.
0: 대도시는 언제나 복잡하답니다. 이런 대도시에 처음 온 타요에겐 모든 게 신기해 보였습니다.
1: 여긴 정말 복잡하구나.
3: 타요.
1: 네?
3: 그렇게 곁눈질하다가 잘못하면 사고 날 수 있으니까 앞을 똑바로 봐야 돼.
1: 알았어요.
3: 빨간불이다. 멈춰.
1: 네.
4: 안녕, 꼬마 버스야.
1: 안녕. 우와.
0: 와, 멋진 차가 지나가고 있네요.
1: 우와, 멋있다.
4: 별거 아니야.
1: 오?
4: 걘 겉만 번지르한 차일 뿐이야. 누가 뭐라 해도 가장 빠른 차가 가장 좋은 차란 말이지. 그게 나, 스피드야.
1: 스피드? 난 타요야. 그런데 난 얼마나 빠를까?
4: 그야 달려봐야 알 수 있지. 어때? 너 나랑 한번 경주해볼래?
1: 그럴까? 안 돼. 난 버스 차고지에 가야 해.
4: 금방 다녀와서 가면 되지. 안 그래?
1: 그건 그렇네.
4: 가자!
3: 잠깐만 더 기다리자.
1: 죄송해요. 금방 돌아올게요.
3: 타요! 가면 안 돼!
4: 하지만 진짜 실력은 지금부터야.
1: 좋아.
0: 그렇게 빨리 달리는 건 위험해요. 조심해야 하는데. 스피드가 크게 다치고 말았어요.
1: 스피드 괜찮아?
4: 아니, 안 괜찮아. 나 좀 도와줄래?
1: 어떻게 도와야 해? 다행이다. 경찰차가 왔어.
5: 많이 다쳤니?

0: 너무 빠르게 달렸구나. 안전을 생각해서 천천히 달려야지.
1: 죄송해요.
0: 일단 자동차 정비소로 데려가줘.
2: 네. 이런 꼴이 말이 아니네.
0: 지금 출발시키겠습니다.
2: 먼저 갑니다.
1: 안녕 타요.
3: 고마워 버스야. 넌 어떻게 해서 저희랑 같이 여기까지 온 거니?
2: 저 그게요. 그러니까...
4: 타요! 타요!
5: 시트가 나타났어요.
2: 시트!
4: 타요, 큰일 날 뻔했어. 한눈 팔지 말라고 했잖아.
2: 죄송해요. 금방 돌아가려고 했는데.
4: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구나.
2: 네.
4: 저 루키.
0: 어?
4: 아, 오늘 처음으로 시내버스가 된 아이라서 실수를 했어. 정말 미안해.
0: 그나마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야. 이름이 타요라고 했니?
2: 네.
0: 앞으로 조심해서 다녀, 타요.
2: 네.
4: 그럼 우린 가볼게. 가자.

0: 다 왔다.
1: 네?
0: 여기가 우리가 앞으로 지낼 버스 차고지야.
2: 어서 와, 시투.
0: 다녀왔어.
3: 나 오늘 강변에서 오랜만에 애들을 만났어.
4: 아, 그래? 어떻게 지낸대?
1: 누라차는 시험도 떨어졌대.
5: 아유, 어떡하냐.
6: 아, 그러게.
0: 여러분! 오늘 새 식구가 생겨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꼬마버스 타요입니다.
7: 안녕하세요.
0: 거기 로기와 라니가 타요를 방까지 좀 안내해주겠니?
8: 네.
9: 반가워 타요. 난 로기라고 해.
7: 난 라니야.
10: 그래, 나도 반가워.
7: 마침 내 옆방이 비어있는데 거기를 쓰면 되겠다.
10: 어?
0: 잘 됐는데?
9: 그럼 우리 따라와.
0: 어서 가봐. 내일 보자, 타요.
10: 네, 오늘 고마웠습니다.
0: 그래.
9: 아, 여기가 네 방이야.
10: 어, 내 방?
9: 응.
7: 우리가 방에 들어가는 법을 알려줄게. 잘 봐. 이렇게 나와서 뒤로 들어가는 거야. 자.
10: 어디 나도 한번 해볼까? 조심. 조심. 조심. 됐다! 편안하다.
9: 타요.
10: 어?
9: 내일 아침에는 차고지 안을 구경할 수 있을 거야. 아우, 졸리네. 그럼 잘 자.
10: 잘 자, 로기.
7: 나도 잘게. 잘 자.
10: 잘 자, 라니야. 아우, 나도 졸리네.
11: 타요가 시내버스가 된 첫날 밤이 깊어가고 있습니다. 힘든 하루였지만 그래도 타요에겐 좋은 친구들이 생겼어요. 내일부턴 더 잘할 수 있을 거예요. 타요, 예쁜 꿈 꾸세요.
10: 길 잃은 타요.
11: 아침이 되었습니다. 어? 저기 타요도 보이네요.
9: 잘 잤니, 타요?
10: 응, 로기야. 너도 잘 잤어?
7: 너희들 일찍 일어났네?
10: 어.
7: 오, 잠꾸러기 로기가 웬일이랑?
9: 나도 일찍 일어난다고.
10: 안녕, 라니.
0: 안녕. 다들 일찍 일어났구나.
9: 좋은 아침이에요.
0: 타요, 첫날인데 기분이 어때?
10: 아주 좋아요.
0: 좋아. 오늘은 내가 차고지를 안내해줄게.
10: 신난다.
7: 로기야, 우린 씻으러 갈까? 응,
9: 좋지.
7: 타요, 이따 봐.
9: 구경 잘해.
10: 응.
0: 자, 우린 저쪽으로 가보자.
10: 네.
0: 여기가 정비소야.
10: 우와, 정말 멋지다.
0: 하나야.
12: 어? 시투, 안녕. 어디 불편한 데라도 있니?
0: 아니.

0: 아주 튼튼해.
1: 어? 옆에 있는 친구는 누구야?
0: 어제 저녁에 들어온 버스야. 이름은 타요구.
2: 안녕하세요.
1: 이야, 네가 새로 왔다는 타요구나.
2: 네.
1: 반가워. 난 정비사 하나야. 어머? 너 표정이 왜 그래? 어디 불편한 거 아니야?
2: 아니에요.
1: 어? 어? 왜? 어? 아이, 더 번졌잖아. 미안.
2: 괜찮아요. 씻으면 돼요.
1: 몸이 아프면 언제든 나한테 와.
2: 네.
0: 자, 그럼 우린 이만 가볼게.
1: 어, 잘 가.
0: 타요, 우린 세차장으로 가볼까?
2: 좋아요.
0: 바로 여기가 세차장이야.
1: 우와. 아, 시원하다.
3: 우와. 정비소에서 오는 길이야?
2: 하나 누나도 만났어. 되게 재밌는 누나 같더라.
4: 어? 다이 왔구나. 이제 온 거야? 다 씻었으니까 우리 연료 충전하러 가지 않을래?
3: 응, 그래.
4: 우리 먼저 갈게.
3: 타요, 또 보자.
2: 어, 그래, 잘 가.
0: 타요, 어? 지금부터 목욕하는 방법을 알려줄게.
2: 네, 좋아요.
0: 자, 그 안으로 들어가 볼래?
2: 네. 들어왔어. 짠! 어때요?
0: 이야, 번쩍번쩍 빛이 나는데? 자, 다음은 충전소로 가보자.
2: 출발!
0: 자, 여기가 연료를 채우는 곳이야.
2: 어? 이런 데도 다 있네요.
0: 연료는 항상 미리미리 채워놓는 게 좋아.
2: 네!
0: 아주 씩씩한데? 자, 한번 들어가 봐.
5: 위치 확인 바람.
0: 어? 조금 더 앞으로 가볼래, 타요? 좋아, 이제 연료 뚜껑을 열어봐. 타요, 이게 무슨 소리지?
2: 아무것도 아니에요. 그럼 다시.
5: 충전을 시작합니다.
0: 앞에 있는 모니터로 충전 상황을 알 수 있어.
2: 그렇구나.
4: 시트, 일하러 나갈 시간이에요.
0: 아, 그렇지. 응. 로기야, 네가 타요에게 차고지를 마저 구경시켜줄래?
4: 알았어요.
0: 그럼 타요, 이따 보자.
2: 네.
5: 충전이 완료되었습니다.
2: 끝났대.
4: 가자. 여기는 교육장이야.
2: 우와, 엄청 크다. 근데 여기서는 어떤 걸 배워?
4: 시내로 일하러 가기 위해 알아야 할 여러 가지를 배우지.
2: 아,
4: 저쪽엔 직접 주행 연습을 할 수 있는 실습장도 있어.
2: 아, 그렇구나.
4: 응. 아, 맞다. 깜빡했네. 나도 일하러 가야 하는데.
2: 아, 그래?
4: 시내에 나가면 재밌는 일들이 정말 많이 생겨.
2: 우와, 정말?
4: 너도 나중에 나가면 알게 될 거야. 넌 그럼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. 다녀올게.
2: 재밌는 일이 많이 생긴다고?

0: 멈춰야 해.
1: 이런, 타요가 로기를 놓치고 말았어요.
0: 어서 바뀌어라, 바뀌어라. 녹색 뿌리다, 가자. 어딨지? 로기야, 안 보이네. 뭐 할 수 없지. 시내를 조금만 둘러보고 금방 돌아가자.
2: 어? 저기 타요 같은데. 아, 아니지. 타요는 차고지에서 연습하고 있을 텐데.
0: 우와, 역시 볼 게 많구나. 이야, 저 빌딩들 좀 봐. 엄청 높다.
3: 이봐. 아이, 갑자기 뛰어들면 어떡해.
0: 미안해.
3: 잘 보고 다녀.
0: 조심해야겠다. 어, 저건 누리잖아. 아이, 누리야. 오, 저기 있다. 누리야.
4: 나 누리 아닌데.
0: 잘못 봤나 봐.
5: 빨리 안 가고 뭐 하는 거야?
0: 아차차. 근데 여기가 어디지? 어쩌지? 돌아가는 길을 모르겠어.
2: 뭐? 타요가 안 보인다고?
6: 네, 아까부터 안 보여요.
7: 설마 시내에 간 건 아니겠지?
6: 시내에?
7: 아, 그게 내가 시내에 나가면 재밌는 일이 많이 생긴다고 했거든.
2: 아, 역시 아까 도로에서 본 게 타요였어. 자, 어서 타요를 찾으러 가보자.
7: 네.
6: 혹시 타요가 돌아올지 모르니까 난 남아있을게.
7: 알았어.
0: 여기가 어디지? 어떡해.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어.
2: 아, 타요, 대체 어디로 간 거야?
7: 타요, 어딨어?
2: 타요, 타요! 어딨니?
1: 저런, 저기 타요가 지나가고 있는데.
0: 여긴 또 어디더라?
2: 타요!
7: 타요!
0: 어? 여기는 아까 왔던 데 같은데? 같은 곳을 계속 돌고 있나 봐!
2: 타요, 어디에 있는 거야?
7: 타요...
0: 나 어떡해! 경찰 아저씨!
8: 타요, 벌써 운행 나온 거니?
0: 실은 그냥 시내에 나와봤는데 길을 잃고 말았어요.
8: 너는 이래저래 말썽이구나.
0: 죄송해요.
8: 타요, 우릴 잘 따라와. 자, 출발.
7: 어? 저기 타요예요.
2: 정말? 타요!
7: 타요!
0: 어? 시트!
2: 타요, 우리가 얼마나 찾았는 줄 알아?
0: 죄송해요.
7: 타요, 찾아서 다행이야.
0: 걱정시켜서 미안.
7: 아니야, 내가 미안해.
0: 네가 뭐가 미안해?
7: 내가 시내 얘기로 널 부추겼잖아.
0: 아니야, 마음대로 나왔다가 길을 잃은 내 잘못이야. 근데 응? 정식으로 일하게 되면 정말 재밌는 일이 많이 생기겠지?
7: 아휴, 못 말려.
2: 타요를 데려다 주셔서 감사해요.
8: 뭘? 그럼 조심해서 돌아가.
9: 그럼 또 보자 타요.
0: 아이, 고맙습니다. 안녕히 가세요.
2: 타요, 앞으로는 조심해야 한다.
0: 네.
2: 자, 얘들아, 차고지로 돌아가자.
0: 네. 출발.
1: 무사해서 다행이에요, 타요. 하지만 혼자 모르는 곳을 다니는 건 정말 위험해요. 앞으로는 더 조심하세요.